0: 말음문에 말음문아 요요요
1: 예 말음문아
0: 말음문에 말음문아 요요요
1: 예 말음문아
0: 누딘가 꿰뚜에 누딘가 꿰뚜에 말음문아
1: 예 말음문아
0: 누딘가 꿰뚜에 누딘가 꿰뚜에 말음문아
1: 예 말음문아
0: 말음문아 말음문아 말음문아 말음문아 요요요
1: 예 말음문아
0: 말음문에 말음문아 요요요
1: 예 말음문아
0: 말음문에 말음문아 요요요
1: 예 말음문아
0: 누딘가 꿰뚜에 누딘가 꿰뚜에 말음문아
1: 예 말음문아
0: 누딘가 꿰뚜에 누딘가 꿰뚜에 말음문아
1: 예 말음문아
0: 말음문아 말음문아 말음문아 말음문아 요요요
1: 예 말음문아
0: 말음문아 말음문아 말음문아 말음문아 요요요
1: 예 말음문아
0: 말음문아 말음문아 요요요
1: 예 말음문아
0: 말음문아 말음문아 요요요
1: 예 말음문아
0: 누딘가 꿰뚜에 누딘가 꿰뚜에 말음문아
1: 예